아, 워사 치켜 까까까 치켜 까까까 치켜 까까 치켜 까까 치켜 치켜 아, 쓰 쳐프쳐프쳐프쳐프쳐프쳐 치켜 우까까 치켜 우까까 치켜 치켜 아, 치켜 까까까 치켜 까까까 치켜